만정 지르긴 알렌너 김바가 트롯 쇼트 테로이들 한성이 하신 바가 방뜨나리기 가르가지 올가 한번던 가젤 가젤 강림 보고 도고랏 깡 아쏘노 왔다.

세쇼 서서기 뛰지 발레마 서서기 뜨거운 발만 시르기 짝 깨끔식대 호나가 문문이 회실라디 자 마차 들어서 시르기 샷길이 둘러 하릉오 발기 후레버 세몬시 한 배틀라

자, 토증 발바가들 마차금비 시르기문 샤틀리둘라 네오사 덤득 순인배들 흐려다르바르 우드리 배일득다 다르바 샤간헤르 샤간달라기 숨 무슨 불트가 샤틀라 시르카흐멘 시르기니잖아 순간어떨 마초지하게 도사전 순인 벨트간 발원 어림때 다를 발흑임 비시 오르고 오르슬고 발원 샹달바보갓 샹한 등거를 흘시드가 이마란 둠득대들 알대바갓들 터르후 자원은 발디돌단 아글흑두나 영구나 아버지가 시리긴 다발 허일툼 시리가르톨 샤짤리지 힐든 인선한구나 서석인 구르기 닦임단다 타낫 슈먹도 가래가지 발아와 문에 아민돌 훈틀링 마디 흠흘우벅끝 훌리갱 후전에 황희 발아발불르기 야발아 호바 딩룬 발불 부르리가 하랑와서는 하바토샤지 짤리지베하 함란 자가바시 네테제 발아과 하짜라 테스토르 하르골지 발아과 터르토거 토르지 발아과 토르 말아간 하르골지 발아과 아글흑스네긴 샤가짐던들 아따탐모드볼 에스키알트나 숨이여르 야호르테기 샤짤랏 허일토민 시리기 야부초 방담하대 나를 찌르거긴 시그릭 허일흐무니 회는 마음 발아갓 순행구나 숨이여

자 서석인 부이 실가 허라 잡아 숨어도 두칠래 마차 헐가기 니근데시 얼버슨 임베 이마라 아마 안벼쩐 샤홈 인 왔다벌벌 헐가기 베르모근 미메르빈 시릭 무지 얼은 장준 베제가 헐가기 베르사통 이다근 무토 호몬 이라 서서들 무들든 베르힘 비셰 그슨 에마리마 결혼에 술력 바가트를 부것 시르기 알아고 깨암식 호시벌벌 타이샤니 우르그마 펠쇼베토와 태군들 쭈루디 발자 발아벌 마다이 방덕득 원솥 우불우불던 호옷 을기니 지네들 돌짝을 이마란 인선한고 나발아벌 베르쪼 잣등괴 은니성사 서석엠부이 슈단조나이 은홀가기 베르와로 스끌라므라임 갈조바세 베르군 르하바수갓 강하브기 흐르글과 발하기 노시라 디타고네 아르글지 베가트기 우자긋 아라간조가 서서 들었 흑색시조 흐릉일지 베호히 자 은니스토르토르토야 서서몬 짤루시작은 쪼짜특지 베 대하자시 일금말은 마쳐보고 한소야일지 불러

0: 푸시나 몽골 아르조 하라.
1: 호든베린 아라조.
2: 봉레 아라조.
1: 시링거링 아라조.
3: 올라하딩 아라조.
4: 옴늦거르스잉 아라조.
5: 헹간 아라조.

만정 지르거긴 알렌 너킨 바가 들어 쇼트 테러들 한성이 할튼 바가 방드 나르기 가르가지 발가 험어튼던 가저르 가저라 깡림 보도라 갈 갈소노타 갈테소라 뿡 뿡

세문 창엠근 장주는 나로 이니시 때는 진시 알음백의 노에서 그누터 정진의 부인 서석은 시리겐 돈다 깨우쥐에겐 자세린 다다 짬다삿 늙은 늙은 장준 정인의 다사질라 정인 서석은 열장띠 텐화에 에머지베겐에서 호르찌르 돌아본 호슬름벨드 정인의 하이르흔 오다돌 타샵신 알라수이 엔동을 흔임드 서석은 시흐르장진 샤호연 정인의 알라 샤호연 시랑은 시리기문 셰프슨 알른사나골 빼흔 적들은 덧덧 짱홍바스 짬든 타란 샤호연들 알렉라슈이 창엠겐 허이르장진 발원 슘북더란 샤호연들 알렉득슨 덜다 아다 울득슨 시리그 가르샤 투베 이메르지베히 노이소 마초긴 부야 아버님한테 벨토 갔음 알호 알토 허르지린 옆에 벌짓 발호 하마가 아스르터 가라 마초 우질라

시그르 장전의 마차겐 알뜰는 데 만드치 서성은 시를 곧 상수하겠지 손상가라디 힘비 쇼티랏 마차트 한순일업 가자라갓 쇼식슨 베기 아소갓 악나삼 보라쇼이 아버거슨 한순 이군이 기우잣 Мүргэнэсэ тохлоороо ирсэнгээ балавал ширгэнэ шхи алднаа гээд

0: 세쇼
1: 서석이 뛰지 발해마 서석이 뜨거운 발만 시륵게 짝게 흠식대 호나가 문문이 회실라디 자 마차 들어서 시륵이 샷길이 둘러 하릉오 발기 후레버 세몬시 한 배틀라

0: 후시는 몽골 알아줘 하러.
1: 호든베링 알아줘.
2: 봉래 알아줘.
1: 지링거링 알아줘.
3: 오라하딩 알아줘.
4: 옴누트걸트싱 알아줘.
5: 행간 알아줘.